0: 빵짱 예민쇼!
1: 그때도 생각하고 살인 서플라이즈의 스쿨 서플라이즈 반가운 그 가미 서플라이
0: 빵짱 예민쇼!
1: 뭐다무 필요한 임포트 밀로칼 끈방한 바가이 싹갈라와까
0: 빵짱 예민쇼!
1: 빨아서 빠른 빵 맞춰 빵 섹시 빨아서 광고깟 빨아서 베이비
0: 빵짱 예민쇼!
1: 마이벙글라 글루나 프레스카 하길라마스 고카스 벤데 꾸아도라스
2: Soy, pwede ka utang sa emo?
3: Oo, pwede git. Kaso, may interes.
2: Mayo pang pautang mo, may interes. Nga sa akon, wala git may nagpakita sang interes. Nga, Soy, nga!